0: 그냥 그만하라.
1: 알라후
0: 안크바라. 알라후 안크바라.
1: 알라후 안크바라.
0: 알라후 안크바라.
1: 알라후 안크바라.
0: 알라후 안크바라.
1: 알라후 안크바라.
0: 알라후 아크바라.
1: 알라후 아크바라.
0: 알라후
1: 아크바라.
0: 알라후 아크바라.
1: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